0: 플러스 어떤 로프트 하우스판 그런 거 만든 거 있어요.
1: 약간
2: La morte.
3: Si deve mettere un corpo.
2: Pura.

0: 자, 이 요. 맞죠? 그 시기 거기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막 그렇게 쓰고 있어. 나 그건 없이 예.
1: 그때마다 그때서 바로 뵙게요.
0: 아, 뭐야? 좋은 점 한번 스트레이.
1: 좋아해?
0: 플레이리스트. 자, 지금 이런 스트리밍 플레이리스트나?
1: 에피디지 파트폰 따로 스트리밍.
0: 택시. 내 말을 듣는 애를 위해 쓸마.
1: 아, 그 쓸마에 봤어. 제가 아직까지. 제 미시리 파티라에 이제 맥주에서 구해다 많지. 그리고 제가 이제 파티라에 모이 맥주에서 구하고 와 많지. 이런 식 스트리밍. 그러니까 그거에 내가 안 했어. 근데 난 다이어트. 그 미시 스트리밍하고 했어. 아,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
0: Aspetta. Lo stream di quella merda di Radio Cybernet. Dine, allora è http://dine.org 2.8000/rsib.
1: Lo upload